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동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태풍 노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기상과학연구진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관측 방식을 통해 태풍 상륙 전 과정에 대한 고주파, 다차원 관측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기술을 태풍 통과 전 과정 관측에 활용한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심수시 대봉반도에 위치한 중국기상국 조공경제 무인항공기상보장 야외과학실험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기간 지속적으로 태풍 통과 영향 전후의 조공온도와 습도, 바람, 난기류 등 핵심 기상변수의 고도별 분포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무인기의 비행자세, 항적편차, 전력 소모 변화 등 운행 변수를 수집해 극단적인 날씨 과정에서의 무인기 안전 비행에 대한 기상 제약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전통적인 단일 무인기와는 달리 군진 무인기는 기상 하중 탑재체를 장착한 무인기 여러 대로 구성된 협동 관측 배열로 공역 내 여러 점과 여러 층에서 동시에 대기요소 탐사를 전개하고 무인기 간 협동을 통해 조공 3차원 공간에 대한 고밀도 데이터 수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점 탐측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내 조공 관측의 단점을 보완해 태풍 감시 측정 조기 경보 능력 향상에 실시간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 하에서 무인기의 안전 비행 경계를 탐색하는 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성과들이 선사할 더 많은 편리함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주 예술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상상의 통일, 정치상의 단결, 행동상의 일치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 우리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당교약과 헌법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당교약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하는 최고 정치적 지도 역량으로서 전반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영도적 지위에 있습니다. 당의 확고한 영도가 있어야 전국 인민에게 튼튼한 기둥이 있게 되고 당이 잘 영도해야 나라가 잘 되고 인민이 잘 되며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로서 오직 당의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만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당의 확고한 영도에 의거하고 당이 방향을 잘 잡아주고 불패의 강대한 힘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는 데 의거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와 신중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임을 떠밀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시정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있을 수 없고 신중국의 번영과 부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영도하에 우리는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했으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으며 당과 국가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에 빛나는 로정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는 필연적인 논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진 도상에서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해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야단법석을 떤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 전진 도상에는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올림막길을 토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갓난신고를 겪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간고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0: 제하고 강화하며 당주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수호하며 전체 당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두 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역사 발전의 대세를 파악하며 위대한 승리에서 분발 정진의 역량을 불러일으키고 시련과 좌절 속에서 경험과 교훈을 섭취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간섭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절대 범하지 않고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의지와 백리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잡는다는 명석한 두뇌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와 실천은 이미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증명할 것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상록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의 공훈장인 패방의 마을 당월입니다. 패방은 멱사가 황산에 남긴 공훈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월의 패방은 다른 곳의 목조 패방과 달리 황산에서 나는 돌로 만들었으며 돌과 돌을 연결하는데 못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대 중국인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월은 포시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포시 가문은 원래 중국 북방의 산동에 살았는데 천여 년 전에 남하해 당월의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포시 가문 중에 명나라 때는 관직에 머문 사람이 많고 청나라 때는 사업을 벌인 사람이 많았으며 18대에 걸쳐 장장 400여 년 동안 포시 가문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포시 가문은 가문을 칭송하는 패방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패방과 사당, 민가는 휘주 고대 건물의 절묘함을 이루는 3대 건축입니다. 안위 최고의 패방을 자랑하는 당월 패방 군락은 충성과 효도, 절개, 의리의 순서에 의해 배열된 7개 패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개 패방 중 3개는 명나라 때, 4개는 청나라 때 세워 가장 일찍 세운 패방과 가장 늦게 세운 패방 사이의 시간 격차가 300여 년이나 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패방은 두 번째에 위치한 1520년에 지은 자효리 패방이고 역사가 가장 짧은 패방은 네 번째에 위치한 1814년에 지은 락선호시 패방입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는 강남을 돌아보면서 당월의 패방 군락을 보고 효도는 이 세상 최고로 높은 리치이고 경치는 강남이 제일이라고 충성과 효도, 의리와 절개를 지킨 패방의 주인 포시 가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패방의 주변에는 사당과 가오, 정자, 루각 등이 수려한 자연 속에 조화롭게 위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월 패방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포시 종사인 돈본당은 속칭 남사라고 합니다. 1561년에 신축하고 1801년에 보수를 거친 돈본당은 대들보는 굵고 기둥은 약하며 건물 사이에 천정, 하늘의 우물이라는 의미의 자그마한 뜰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당 안에는 또 가문의 규정을 적은 비석과 황제의 어명을 적은 비석을 망라해 도합 17점의 비석이 당월 포시 가문의 오전날 영광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사 외에 당월에는 청의당이라고 하는 요사도 있습니다. 청의당이란 청백하고 절개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서 덕행을 쌓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0: 개인 정원과 분재 관상지로 되어 있으며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세계 기네스북에 신청 중입니다. 산과 물, 바위, 숲, 청석길, 복도, 루각, 분재를 한 몸에 모은 포가화원은 걸음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절경을 이룹니다. 오늘날 포가화원에는 각지의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하얀 갈매기를 보내드립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주 예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광주 예술박물관의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광주 미술관입니다. 2000년 중국 공정원 모백치 원사가 설계를 주도해 광주 미술관에서 광주 예술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해주구 예원로 198호에 위치했으며 2023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3만 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근 8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층고는 8m 내지 19.5m에 달합니다. 건축은 물속에 피어난 영웅화를 주제로 령남 품격과 광주의 지역 특색을 두드러지게 표현했으며 독일 헤르조그르 사무소와 화남 리공대학, 광동 건축 디자인 연구소가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국가중점 미술관이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됐으며 21개 전시장과 디지털 전시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1,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4가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5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했으며 5개 정면 모두 광전지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공공건축물로 거듭났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에는 인류문물 118점과 3만 3천 점 이상의 국화, 서법, 유화작품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업미술전시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광주예술박물관에서는 중국 고대 화파예술전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회화예술은 명청 시기에 이르러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지역 화파의 부상과 번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 지역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자각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화파의 형성과 흥망으로부터 중국 미술사의 발전을 바라보면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융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파의 흥망은 또 흔히 기법의 혁신, 심미의 변천과 새 사상의 태동을 동반하는데 이는 중국 미술의 변화를 고찰하는 주요 각도입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화파 작품에는 호주죽파, 절강파, 오문화파, 송강화파, 루동화파, 우산화파, 상주화파, 신안화파, 금릉화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화파들이 령남 화가들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다루어 령남 미술의 발전 맥락을 그려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광주탑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공동으로 광주의 새로운 중축선 문화경관을 구성합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소영은 절강금화의 퇴직교사로서 올해 90세입니다. 10여 년간 그가 후원한 학생 수는 연인 수로 200여 명에 달하고 기부 금액도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그의 가족이며 학생들 모두 발붙고 나섰고 사랑의 개주봉은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은 강소성 려누낭시 관오년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남편을 따라 절강 금화에 왔으며 선호하여 현지 아반소학교, 영강시 고산소학교, 레포소학교, 레포초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3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또 2011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후원 방식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습 성적이 좋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양소영은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양소영은 이러한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학습 성적까지 좋지 못하니 성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가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릇된 길로 들어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인도를 통해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단지 한 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이들의 집을 방문해 온기를 전합니다. 90이 넘는 연세에도 양소영은 설명절 때면 학생들 집을 일일이 찾아 보조금을 전합니다. 명절날일수록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양소영의 소신입니다. 후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양소영은 학생들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실제 상황을 요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물질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행여나 기억력 저하로 아이들을 잊을까봐 그는 상자 하나를 준비해 아이들의 자료를 남겼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정보와 연락 방식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도 양소영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돕고 있지만 그가 교사로 일할 때 그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양소영은 자신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200의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학생들도 양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어머니 마냥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965년 강소에서 절강으로 와 출근하게 된 양소영은 처음에 사투리가 통하지 않아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매 학기마다 아이들의 집을 세 번 방문했고 이로써 아이들에 대한 묘해를 늘려갔습니다. 한 학기에 세 차례 가정 방문을 배치했습니다. 학생들 집이 보통 산에 위치해 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앞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정 방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양소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먼저 학생 대신 학비를 지불했습니다. 강소에서 글을 가르칠 때도 한 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요해한 후 자신에게 배급된 식량을 학생 집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못했던 그 시절, 설탕과 만두는 귀하디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소영네도 가족 성원이 많아 생활이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찾아오면 늘 만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대접했다고 합니다. 양소영은 비록 출세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업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한 부분 없이 착실히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도 학생들을 돕는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섰고 오랫동안 꾸준히 견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묻자 양소영은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양소영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이혼했고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수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과서가 2권에서 5권으로 늘었는데 돈이 부족해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소영은 동학들이 쉬는 시간을 타 교과서 내용을 베꼈는데 아무래도

0: 진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업 시간에 곁눈질로 옆에 앉은 친구의 교과서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5학년 하학기가 되자 할머니는 양소영에게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장 선생님은 수학교 단계의 모든 교과서를 사서 저에게 선물했고 학비도 면제해 주셨습니다. 교과서가 생긴 후 저의 학습 성적은 단번에 올라왔고 그해 반에서 2등이라는 성적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소영은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차례 학업을 중단할 뻔한 곤경에 직면했었지만 그의 강인함과 친척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조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은혜를 갚고 사랑으로 사랑을 갚아가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어려움으로 물든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양소영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분발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중에 이 아이들도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를 이어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90세 고령에도 양소영은 여전히 아이들 생각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아끼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진심이 특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깁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려던 여자아이는 학교와 나라의 도움으로 계속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서 그는 직접 아이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후원 대우에 합류하도록 해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선의는 이처럼 한 세대 한 세대 이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산 그리고 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 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의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볏짚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 지붕, 가만이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4: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6기 탐구 잡지가 습금 병력 중요한 걸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최고 하사를 발표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전국 택배 물량이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0일 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며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향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8월 16일에 발간된 제16기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최고 하자를 발표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복잡한 지리 환경,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자연재해가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18차 당대회의에 당중앙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인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에 관계되는 대사로 삼고 리념 전환, 체제 개혁, 체계 건설, 능력 향상 등 면에서 많은 포치를 하고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인솔해 일련의 중대 특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명피해와 자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신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자연법칙을 존중하고 예방중심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계통적 관념을 견지하며 사회공동관리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합해 끊임없이 풍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은 적재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세를 적극 발행하고 단점과 부족점을 보완하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에 대한 관리를 사전으로 예방하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원천 관리와 통제를 견지하고 안전 회복력 요구를 국토공간 계획과 재반 건설 계획에 일괄되게 적용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위험 부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정 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도시와 재해 다발 지역의 관건적 기반 시설 방어 기준을 함량하게 제고하고 북방 지역의 홍수 방지와 침수 방지, 재해 방지 기반 시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합니다. 고위험 부담 지역에 대한 중점 예방 통제를 강화해 기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신규 위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합니다. 반드시 중대 재해에 대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저선 사고 방식, 극한 사고 방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대 재해와 위험 부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보다 더 충분하게 평가하며 업무 조치를 보다 더 주도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측 조기경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조기경보의 적시성, 정확성, 통달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안전과 대응급을 건전히 하는 구도 내에서 응급지휘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건적 시각에 돌진할 수 있고 승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구도, 과도기 배치, 복구 재건 사업을 통일 기획하고 자연재해 위험의 이전과 확산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반드시 중대재해 중대실인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의 지지와 법치 보호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면에서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응급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응급 학과 건설과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기초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며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 면에서 응급 분야의 법치 체계를 건전히 하고 립법 면의 보완과 엄격한 집법을 결부시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법치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 합니다. 반드시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합니다. 기층은 자연재해를 막는 최전선이며 기층에 착안하고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기층 응급 구조 역량 체계를 보완하고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응급 역량 건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중을 동원해 재해를 관측하고 방지하며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에 대한 과학 보급 선전 강도를 높이고 전민의 재해 방지와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참답게 다져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는 여러 부문, 여러 종류, 여러 고리와 관련되기에 반드시 직책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연결하며 합심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책임을 다는 한편 통일과 분업의 결합, 구조와 방제 접목, 상하 연동을 견지하고 공동 관리와 협력의 업무 구도를 다같이 형성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발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며 재해 구조를 중시하고 예방을 경시하는 등 경향을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교육 강습을 강화하고 각급 간부들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힘써 제고시켜 인식과 책임,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객의 다양한 출행 수요에 따라 운송 업무를 정성껏 수행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철도 부문은 무한 서안 고속철도 서안 동과 시번 동 구간, 금화 건독 고속철도 란계 동과 건독 구간 등 새로운 노선과 역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운송력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철도의 일평균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한 11,462편에 달했습니다. 8월 15일 새벽 2시 55분 대동남역에서 북경 북역으로 가는 D4494편 열차가 천천히 역을 나왔습니다. 여객 400여 명 중 절대다수는 주말을 이용해 대동에 놀러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객 장원 씨는 오전에 운강석굴을 참관하고 저녁에 대동 옛성을 구경한 후 이 열차편을 통해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는 모델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별빛 연조호, 판다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 별, 남방 열차, 홍면허 등 브랜드 관광 전용 열차는 관광지와 호텔을 연결시키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연선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면서 철도 플러스 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경영 형태를 선보이며 문화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2,159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1,184편, 관광 전용선은 975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의 경기, 전시회, 문예 공연 활동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가수팬 전용 열차, 축구팬 전용 열차 등 79편을 운영해 봉사 소비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제고를 촉진했습니다.
1: 국가우정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우편업계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274억 4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택배 물량은 일평균 5억 5천만 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효율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신강위글 자치구 창길회족 자치주 모리가자흐 자치현은 냉동 창고 저장 플러스 온라인 플랫폼 플러스 콜드체인 배송 일체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재 양고기, 수제국수, 치크콩 등 특색 농산물을 전국 시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모리현 보스탄향 우편소 직원 아만 하나하티는 신선한 소고기며 양고기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당일에 원산지 물품을 타 지역 시장에 배송하고 있으며 세 번째 날이면 고객들에게 배송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우선국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부 왕학함 주임은 7월 택배 업체들이 농산물 택배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 보상 체계를 전면 승격했다고 비웠습니다. 한편 택배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맞춰 정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능형 물류 혁신으로 특색 산업의 고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왕악함은 택배 기업들이 특색 산업 군체와 깊이 협력하면서 지능화, 일체화 공급망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하류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업계 종합 운송 능력과 다원화 장면의 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하는 한편 산업사슬 협력을 심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택배 업계는 안정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조세 행사가 15일 내몽골 자치구 훌룸뷰르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이 생태 문명 건설 관련 종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도 생태 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 제품 홍보 전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국 생태의 날 행사의 주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녹색 바탕을 튼튼히 다지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최고인민검찰은 공청단 중앙,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수리부 등이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일련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태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기층 대표를 초청하여 생태문명 건설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제품 홍보 전시가 주제 행사 현장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혜병 부수임은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주제 행사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운수 구조 등에 대한 조정과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공략 단계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은 지역 간의 상호 보완과 석탄 소비 대체, 중점 업종 에너지 절약과 탄소 소비 절감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전반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에 비해 17% 낮추고 비화학섬유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로 높여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예정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1: 귀주성 혁장현 금은산 가도 금산 지역사회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 지역사회입니다. 올여름 이 지역사회 주민 손성량의 막내딸 손신이 지원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신은 이 가정에서 배출한 네 번째 대학생입니다. 빈곤의 탈을 실현하고 새 삶을 맞이하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가 주민들의 생활을 개변했다면 교육은 이들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금은산 서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손신은 영어책을 들고 개학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길림대학 동물의학학부에 진학하는 것은 손신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손신은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굳건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신의 아버지 손성량도 요즘 입가에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내 딸을 모두 대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손성량은 예전에는 985 대학이 무엇이고 이일 대학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그나마 경험이 생겼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손성량은 소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2019년 가난구제 격지 이수를 시작하면서 가족은 아혈촌에서 금산 지역사회로 이사했습니다. 손성량은 당시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주 협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결심을 굳힌 뒤우는 다섯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성량은 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 손몽란에 있어 입학 통지서는 괜히 인생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의 미래도 밝혀주었습니다. 소몽라는 공부는 진정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학습 성적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성량 가정에서 대학생 4명을 배출한 것은 교육을 통해 빈곤 해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격지 이주 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은산 가도는 이미 본과생 1192명, 석사연구생 81명, 박사연구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혁장현 교육국 교육연구실 곽봉 주임은 교육은 개인의 운명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향촌 전면 진흥의 미래를 위해서 저력을 키워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봉 주임은 전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반시설이 가장 고전한 정착지 주변 학교마다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하고 동아리 수업을 개설해 학생마다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돕고 모든 아이들이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0: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해서 8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 행사를 조직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선행했습니다. 9.18 사건 발생지인 료령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은 산천은 무난하고 영웅의 혼은 영원히 빛난다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대중들이 백산국수에서 펼쳐진 14년간의 피어린 항쟁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심양시 소학생 굴천락은 이 역사를 평생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장차 커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전 문물과 역사 전시 코스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제에 답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를 돌아보는 과정에 관람객들은 사고를 멈추지 않고 문답식을 통해 역사 진실에 다가서고 역사를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8월

0: 15일 길림성 통화시의 당원 간부와 대종들은 양정우 열사 응원을 찾아 혁명 선례를 주마하고 본토의 힘을 다졌습니다. 올 4월 양정우 열사 응원은 관람 내용을 갱신하고 시설을 승격하고 개소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전시실은 이미 개방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전시는 양정우의 생애와 업적을 주선으로 서사 논리를 보강하고 3개 부분 11개 단원을 통해 그의 빛나고 장렬한 일상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동아시 동참구 신참가도 사무소직은 손명연은 장렬한 역사 장면과 소중한 혁명 유물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혹한 속에서 홀로 또는 어깨 겪고 쌓은 격동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직책에 충실하고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오늘날의 행복한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다고 말했습니다. 제5진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취임식이 15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97세 남경대학살 생존자 하숙금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 한 장 한 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경대학살 조난자 완가전 어르신의 손자인 동남대학 의학원 대학원생 완태구는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증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완태구는 전승 증서는 선조의 당부이자 시대가 맡긴 중책이며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전승자로서 역사를 수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도록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신사군 군부 유적지 진열관은 15일 열사를 명기하고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강해지자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계 대표들이 차례로 꽃다발을 진정하고 머리를 숙여 혁명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남창시 시민 진계는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중화민족의 굽히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며 앞으로 분발 정진하면서 선열들의 충성과 책임 의식을 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조 공장이 도시 한복판의 초대형 스낵 매장으로 변신하기까지 하나하나의 몰입형 소비 공간들이 산업 유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신소비 활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활력 중국 조사행은 호남 장사로 떠나 이곳 산업 유산이 어떻게 소비를 견인하는 활력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사 유조 공장 단지에서는 흙과 목질, 빛과 그림자 등 자연 요소를 산업 유산 공간에 녹여낸 현대 예술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인 장사 유조 공장은 1939년 설립된 중국 식물 유료 공장 장사 판사처가 전신입니다. 공장 유산으로 남은 산업 랜드마크로서 높낮이가 제각각인 녹슨 거대형 유조 탱크 12개는 통째로 보존, 보강되었으며 외벽은 이도적인 장식 없이 역사적 질감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내부는 이류 매장, 전시 공간, 서점 등으로 개조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낡은 건물과 담장에서 철간 즉 벽돌 6만 장은 정리 수거해 새벽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유행을 따른 문화 창작 매장과 연극 공연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공장의 원시적 구조와 조직은 그대로 이어져 놀이, 체험, 소비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여유로움과 탐험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는 기존 장소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기에 깊은 뜻을 지니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새로운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장 1년여 만에 단지 내 일평균 유동 인원은 연인수로 3천 명 내지 4천 명에 달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고 1만 명을 넘길 정도입니다. 산업유산이 생계를 되찾으며 장사의 새로운 도시 방문지 랜드마크이자 여가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소 공장이 역사의 온정을 담는 재해석이라면 올 4월 새롭게 문을 연 장사 도심의 몰입형 스낵 체험 공간은 관광지로서 도시 새로운 유동 인구 유입구로 떠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쇼핑에 앞서 높이 2.7m의 초대형 쇼핑카드, 대형 음료병, 라면벽 등 공간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즐기기 바쁩니다. 상품이 풍부하고 온라인 쇼핑이 편리해진 오늘날 경험의 가치

0: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의 잔류 소용돌이 영향으로 10일부터 하남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여러 하천의 수위가 고수위로 운행됐습니다. 평정산, 허창, 조구 세 곳에서 잇따라 제방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14일 밤 평정산 겹편의 제방 붕괴 부분은 다시 메워졌고 10월 심야 23시 56분 허창 언릉현의 붕괴 부분도 성공적으로 복구됐습니다. 13일 심야에 발생한 조구시 전해구 가로하 동안 제방 붕괴가 가장 심각하여 붕괴 구간이 30m에서 한때는 117m까지 확대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4일부터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10월 저녁 8시 29분에 붕괴 부분을 성공적으로 메웠습니다. 남북 방향 제방은 붕괴 구간이 물살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거의 4배로 확대됐습니다. 붕괴 상단에는 동서 방향으로 앉은 도로교가 있어 굴삭기와 덤프 트럭의 활동 구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비상구조사업부 왕평무 부부장은 솔직히 이러한 현장 구조 환경은 과거 구조 작업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왕평무 부부장은 붕괴 길이가 117m에 달했고 기존 제방 상단에서 교량 하단까지의 높이가 불과 5m에 불과해 대형 공정 장비 진입이 어려웠으며 자재 운송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교량 외 도로를 자재 운송 통로로 활용하여 교량에서 직접 아래로 속재를 매달아 내리거나 쏟아부어 일반적인 육상 수상 작업에 이어 공중 작업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중국 안능 구조대원들은 북경, 합비, 남령, 무한, 서안, 성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위해서 달려왔고 석재 수송을 맡은 이들 중에는 조구 현지의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14일 오후부터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왕복하며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합봉 이후 구조대원들은 제방을 추가로 보강하고 두께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리 부문도 실시간 판단을 이어가며 2차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구 숨은 수자원 측정 보고센터 수량 측검과 왕핵을 과장은 현재 상류 수량 상황에 따르면 사형하 조구 수문서의 고수위 운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 순찰과 위험 점검 강도를 높여 위험 상황을 즉시 배제하고 처리할 것을 관계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1: 일본의 무조건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도쿄에서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행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행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재군사화 진척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러한 위험한 경향은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은 중국에서 저지른 그 잔혹한 죄행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인들은 반성은커녕 역사를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의 처지에 놓이는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침략 전쟁이 아시아 인민에게 끼친 극심한 피해는 관련 서적에 모두 기록되는데도 일본은 현재 그 역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이 은행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군국주의 잘못된 길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아시아아프리카학원 고학연구 부원장 안드레이 페슈우는 전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른바 림국 위협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재군사화 추진에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성공회대학교 량기호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국 설치, 심판, 방위백서 발표 등 일련의 군비 확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닫고 있으며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는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0: 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아메리카 대학교 총련합회 리사회 이상이자 카나다 학자인 나스롱은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수차례 방문한 적 있다며 이번 학생들을 이끌고 방문해 더 많은 카나다인들이 이 비참한 역사를 알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많은 일본인들이 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정희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전문가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효소리는 사람들은 새해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립각하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순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성 두보는 그의 위대한 필력으로 왕발, 양형, 로소린, 락빈왕의 당대 문체를 경박한 글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대지 립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역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형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 란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로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3: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4: 대단합니다.
5: 너무 잘하네요.
6: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8: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6: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두 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1: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 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1: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0: 음악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또 그들의 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번에 부평에서 돌아와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스튜디오에 가져갈 것입니다.
2: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0: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궈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발전과 생태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정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이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슨 설리반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6개로 20% 감소하고 장강과 황하 번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의 해역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르완다 환경단체인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바쿤지는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과 파리 협정을 적극 관철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업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적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솔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권명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가 됐습니다. 독일 뮌헨 공업대학 기후 환경 정책 연구실 주임 미란다 시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 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 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로이스는 녹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 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체계,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름으로서 글로벌 녹색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화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디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윈윈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 발전 전문가 엘레나라 자핀 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의 뒷면에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이전, 인재양성, 과학연구, 생태계보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이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데 실천적 기반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줬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 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성법규 천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 강한 법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가울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를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립법과 관리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자 빈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 법치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0: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수출이 글로벌 시장 공간을 점유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존재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애덤 토즈는 8월 초에 뉴미디어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중국 압박론은 가설과 그릇된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화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글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수치에 근거해 분석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사고에서 온 것이며 이러한 논조는 철두철미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기고문에서 2010년 미국 학자들이 이른바 차이나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에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떠들면서 중국 전기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6년 인도 학자 두 명이 미국 폴린 플리시에서 이른바 중국 충격 3.0 버전,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만약 관련 개념이 부분적 사실과 경제 수치에 따른 연구라고 한다면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떠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전편에서 가설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중국 충격이라는 세 가지 논술 중 중국 압박론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사실을 떠난 추측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모범 경로와 비례 분배라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관련 두 가설의 많은 허점을 까발겼습니다. 우선 이른바 모범 경로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한 후 가치 사슬을 따라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에 노동 집약적 산업을 양보해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줄서기식의 결과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 경로를 따라야 하며 이른바 모범 경로는 전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비례 분배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가 글로벌 노동력 총량에서 점하는 자국의 비중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드 교수는 이런 가설은 완전히 현실을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노임과 저소득 수준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비중 분배는 결코 인구 규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한 나라가 인구 규모를 통해 전연적으로 동등한 비중의 글로벌 수출 비중을 향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충격의 세계 판본에 하나의 공동한 오유가 있는데 바로 고의로 자신의 발전 문제를 홀시하고 가전 방법을 다해 중국의 문제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은 제조업의 공심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 보수와 혁신 부족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이 이전한 산업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은 내부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현상 등 때문입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고 세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에만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단지 자신의 발전의 길을 걷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주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네, 혈중 지질 이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생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은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41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부족도 혈중 지질을 몰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 학술지 건강과 질병 속의 지질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혈중 지질 수치의 급상승은 수면의 질과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하는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4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함되었고 분석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수면 시간 길이와 수면 장애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 지방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에 걸릴 위험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며 악순환이 쉽게 형성됩니다. 왜 수면 부족이 혈중 지질을 급격히 상승시킬까? 연구에 따르면 수면과 혈중 지질은 주로 면역, 염증 경로에 의해서 교집합을 형성합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는 신체의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계통을 활성화시켜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고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체의 대사 기제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바로 섭취한 중성 지방으로 전환해서 축적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에서 합성되는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도 증가하여 지질 대사망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밤을 새는 사람들과 교대 근무자, 심한 코골이 환자, 그리고 고압 불안 상태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길씨의 글, 만복인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필부지용의 유리의 대사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 유명 교향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0월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조항위원 199명과 조항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항글을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 동지들이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대표들 중 기층의 일부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조항정치국이 전원회를 사회했으며 조항위원회 습금형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원회에서는 습금형이 조항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했으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을 심히 통과했습니다. 습금형이 결정 토론용에 대하여 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전원회는 당조항 제20기 제2차 전원회 이래 조항정치국이 수행해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합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어렵고 막중한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과업에 직면하여 조항정치국은 24 당대회와 당조항 제20기 제1차 제2차 전원회 정신을 착실히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면서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조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 독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독립적으로 계획하며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가열층 추진하고 계획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선전사상 문화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생보상과 생태환경보호사업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향한과 오문 관련 사무, 대만 관련 사무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전면적인 종음 지당을 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반등과 호조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원회는 신시대에 들어선 이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이룩한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 개방 과정에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의 병진, 무실력행을 견지하여 사회 생산력을 갈증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해야 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5위 일체의 정치적 배치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며 경제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 촉진 그리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개혁의 체계성, 집약성, 목적지향성, 실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이 더욱 잘 적응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35년에 이르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떠세우는 데 튼튼한 도대를 마련해 줍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0: 초점을 맞추며 아름다운 종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종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당의 령도 수준과 장기 집권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9년 중화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때에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개혁 개방 이래 특히는 신시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하며 소정 혁신을 견지하고 제도 건설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견지하고 세계관념을 견지하는 등 원칙을 관철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정.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길 씨의 글 만보기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새로 이사온 집 길 건너편에는 양고기 꿰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것도 사이좋게 내 집이나 나란히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줄지어서 내 집 꿰점 가운데 동갑 친구인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만 손님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다른 꿰점들은 문전이 한산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은 저녁이면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앉을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휴식일만 손님이 많은가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지켜본 결과 매일마다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다. 하도 궁금하여 나는 그 길거리에는 양고기 꿰점들을 모두 정찰해보기로 했다. 네 집은 모두 한 꿰의 사원으로 가격이 같았고 양고기 꿰 크기도 엇비슷하며 양념 맛도 거기에서 거기였다. 도대체 장사 비결이 뭐지? 만복인에는 틀림없이 특별한 비결로 양고기 꿰을 만들어 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을 가져보면서 만복인의 꿰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꿰점에서 일하는 복무원이나 만복이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친절했다. 특히 만복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항상 두터운 솜신발을 신고 불꽃이 톡톡 튀는 숯불을 들고 가게를 들락날락했다. 말이 사상이지 고용한 일꾼 같아 보였다. 만복이는 손님 상을 실북 나들듯 드나들면서 양고기 꿰을 맛있게 굽는 방법부터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손님들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지 수시로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손님상에 무엇이 모자라면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얼른 갖다 놓곤 했다. 그러나 다른 꿰점들은 손님들이 큰 소리로 복문을 불러서 무엇을 요구해야 찔끔찔끔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가끔씩 들리곤 했다. 아까부터 밑반찬을 요구했는데 아니 마늘 한 조각이 얼마라고 아까워하오. 하지만 만복인의 꿰점 손님들은 밝은 표정으로 권커니 자커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만복이와 복무원들이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친절함이 양고기 꿰 맛도 더 좋아지게 하는 모양이다. 그들을 보면서 친절은 돈 안 드리고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이 날마다 손님들로 넘치다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특히 양고기와 양념에 특별한 것을 섞는다는 소문이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널리 퍼져나갔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만복인의 꿰점은 든 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관련 부문의 사람들도 만복인의 꿰점에 몇 번이나 찾아왔다. 누군가는 이제 만복인의 꿰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복인에는 아무 일도 없듯이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더욱 가서 손님이 더 몰리기 시작했다. 만복인의 꿰점은 날마다 문전성시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번호를 주고 줄지어 서 있는 풍경도 펼쳐졌다. 가만히 보니 만복인의 꿰점은 다른 꿰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만복인에는 준비한 양고기 꿰을 다 팔면 문 앞에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는 패마를 문 밖에 세워놓았다. 저녁 8시든 9시든 시간과 상관없이 당일 준비해놓은 양고기 꿰을 다 팔면 문을 어김없이 닫았다. 문 앞까지 찾아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손님들이 만복이를 보고 다음날에는 양고기 꿰을 더 많이 준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여도 그는 그저 시물시물 웃을 뿐이었다. 이렇게 손님들의 요청을 가볍게 넘겨버리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종

백화점에서는 양고기를 장기적으로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양고기를 파는 가게와 협상하여 훨씬 싼 값에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도리어 양고기를 파는 가게 사장에게 돈을 조금 더 얹혀주면서라도 매일 당일에 잡은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양고기로 양고기 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귀점에서는 하룻밤을 넘긴 양고기를 손님들 앞에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럼 양고기를 더 많이 사다가 양로채를 더 많이 만들어 팔면 돈도 더 벌지 않니? 왜 한정된 양만 파는 거니?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양고기를 파는 장사꾼이 매를 잡는 양의 수를 알아본 적 있었지. 내가 더 많은 양고기를 요구하면 양고기 장사꾼은 전날에 잡은 고기를 섞어줄 게 아니겠니?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만복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욕심이란 게 별게 아니더라. 영업이 잘 되고 날마다 손님이 많으니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 생각과는 달리 욕심이 꿈틀거리더라. 이제는 소문도 잘 났겠다. 다음 골 손님도 많겠다. 손님들도 더 많은 양로채를 요구하겠다. 이 좋은 기회에 싸구려 양고기로 양로채를 만들어 팔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 내가 오락가락하던 때에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귀점에서 양고기 귀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속탈이 나서 한밤중에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를 맞았지. 이사의 말에 의하면 신선하지 못한 고기를 드신 것 같다고 하더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링게 주사 약물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던 욕심의 불씨를 꺼준 게지. 그래서 내 가족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지. 만복이는 뜸을 들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장사가 잘 된 비결은 남들보다 욕심을 조금 덜 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이사 온 지 4년 만에 만복이는 잘 나가던 꿰점을 집주인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꿰점을 차렸다. 집주인은 만복이가 장사를 잘하니 자기도 그 자리에서 꿰점을 꾸리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서 셋집 계약을 취소해버렸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간판을 내걸고 꿰점을 열었지만 영업은 그 전날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양고기 꿰을 맛본 손님들은 이 집 꿰 맛이 옛날 맛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롭게 가게를 차린 만복이네 양고기 꿰점은 인근의 소문이 쫙 퍼져 매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노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필부지용입니다. 필필, 지아비부, 갈지, 날렐 용으로 구성된 필부지용은 무모한 용감성,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쉬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월나라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월나라 왕 고천은 수많은 굴욕을 당했고 월나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와신 상담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나라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해 오나라의 큰 원한을 사게 되고 전쟁에서 패했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과인의 부덕함 때문이다. 내가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구천은 솔선수범하면서 자신부터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직접 밭일도 하면서 민심을 보살폈습니다. 또 정령을 제정할 때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제도는 취소했고 백성들이 부족하다거나 합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을 늘리고 인구 성장을 격려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당시의 정책을 보면 청장년 남자들은 나이든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나이든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여자 나이 17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남자가 20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도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으면 관에 고해하고 관에서는 이혼을 파견해 산모와 아기를 돌보게 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개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돼지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으며 새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먹을 음식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월나라의 인구를 빨리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식주 등에서 높은 대우를 해주었고 이들에게 도의와 관련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면팔방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은 조상사당에서 성대한 예로 맞이했는데 그 의미는 나라의 지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조상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천은 배를 타고 각지를 순유하기도 했는데 배에 마시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식사를 정했고 그들의 신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이후 젊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처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식량이 아니면 목자나고 아내가 만들어준 옷만 입었습니다. 또 10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백성들의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3년 먹을 양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자금에 우리 월나라 백성들은 왕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 못지 않습니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위해서 복수하고 신하 된 도리로 군왕을 위해서 복수하려 합니다. 오나라와 싸우게 된다면 우리 백성들은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오나라와 결전을 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구천은 오나라와 전쟁을 할 조건과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덕 있는 왕은 장수와 군사가 적음을 근심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의 품행이 좋지 않거나 공을 세우려 경거망동하거나 싸움터에서 도망을 갈까 근심하곤 했다. 지금 오왕 부차는 수많은 정예 군사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군사들의 품행은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늘린 데만 급급하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수에만 연연해서는 되겠는가. 나는 하늘을 대신해 오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나는 군사들이 개인적인 혈기 필부 지용으로만 싸우지 말고 명령의 절대적으로 따르고 통일적인 작전을 펼치기를 바란다. 용감하게 적을 베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싸움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백성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주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왕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오왕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필부지용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려했으며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시험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필부는 평민 남자를 가리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배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합니다. 망가진 폐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 태우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말합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설적인 소통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며 듣기 싫어하니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는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일까?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였대?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으라면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이런 물음은 다친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을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 데에도 당연히 심지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화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교향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교향곡은 그리그의 아침 풍경입니다. 노르웨이 민족 음악의 거장 그리그의 아침 풍경은 관현악 모음곡 베르 권트에서 가상 맑고 힐링되는 고전 명곡이자 새벽 자연 풍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고전 음악입니다. 네, 북유럽의 광야를 배경으로 작곡되어 고전 음악에서 흔히 보이는 무거운 서사를 덜어내고 맑고 영유한 선율로 새벽이 밝아오며 첫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곡의 서두는 음색이 부드럽고 맑으며 완만하고 펼쳐지는 선율이 천천히 흘러가 마치 긴 밤이 거치고 첫 햇살이 안개를 뚫고 산골과 숲에 부드럽게 내리쬐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네, 선율이 진행될수록 성부가 풍부해지고 리듬이 부드럽게 고소되며 아침 바람이 스치고 새소리가 들려오며 마무리 잠을 깨우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며 깨끗하고 힐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북유럽 고전 음악의 불후의 명작으로 아침 풍경은 힐링 선율과 뛰어난 영상미로 청중들이 유쾌한 음악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교향곡은 라흐마니노프 전주곡입니다.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은 피아노 전주곡 중 대표 명곡으로 웅장한 분위기와 섬세한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어 러시아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낭만이 잘 드러납니다. 이 곡은 작곡가 특유의 풍성한 화음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정서에 층위를 갖추고 있으며 선율의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여 감동이 강렬합니다. 네, 서두는 차분하고 엄숙하며 낮고 무거운 화음이 천천히 펼쳐지고 리듬이 안정적이고 힘이 있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깊은 사색과 내면의 축적을 암시합니다. 네, 그리고 중반부 선율은 단계별로 고조되며 음색이 더욱 풍성하고 밝아지고 정서는 침잠되고 내성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이연한 느낌으로 변하며 부드러움 속에 굳센 기상이 담기고 무게감 속에 온기가 감돌아 정서적 층위가 매우 섬세합니다. 곡의 마무리 선율은 천천히 가라앉아 평온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여운이 남아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라벨 물의 유희입니다. 프랑스 인상파 작곡가의 거상 라벨의 물의 유희는 물 풍경을 묘사한 피아노 명곡의 대표작으로 생동감 넘치고 정교한 선율과 섬세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흐르는 물의 다채로운 모습을 음악에 담아 손끝으로 그린 물의 시로 불립니다. 곡의 서두는 음표가 가볍게 튀어오르고 잘게 나뉜 생동감 있는 선율이 굽이치며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계곡물이 딸깍거리며 물방울이 날리는 활기차고 귀여운 모습으로 생동감 넘치며 힐링을 선사합니다. 네, 중반부 선율은 펼쳐지고 부드러우며 음색이 따뜻하고 맑고 리듬은 완만하고 생동감이 있어 흐르는 물과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부드러운 풍경을 묘사하며 활기 속에 고요함이 깃들어 맑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 곡은 편곡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음표가 가볍고 생동감 넘쳐 무거운 정서적 부담 없이 순수하고 활기찬 음악으로 물의 생동감, 부드러움과 활기를 그려냈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마지막 교향곡은 하이든의 내림마상조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내림마상조 트럼펫 협주곡은 고전주의 시대 트럼펫곡의 최고 걸작이자 세계 교향악 무대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고설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기존 트럼펫곡의 날카롭고 무거운 느낌을 벗어나 선곡이 밝고 우아하며 힘차고 경쾌하고 엄숙한 질감과 생동감 넘치는 활기를 겸비해 고전 협주곡의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곡의 서도는 밝고 시원하며 트럼펫의 음색이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관현악 반주와 어우러져 리듬이 안정적이고 경쾌하여 시원하고 웅장한 청각적 분위기를 순식간에 연출합니다. 주선율은 유창하고 아름다워 귀에 쏙 들어오며 음표가 깔끔하고 구비가 적절하여 교향곡 특유의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독주 악기의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반부 선율은 부드럽고 완만하며 우아하고 따뜻하여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품이 있고 여유로운 예술적 질감을 선사하며 마무리 선율은 힘차게 마무리되어 깔끔하고 웅장하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 곡은 구조가 정연하고 음색이 순수하며 정사가 긍정적이고 힘이 넘쳐 고전주의 음악의 정연한 아름다움과 맑은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6기 탐구 잡지가 습금 평가 중요한 걸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최고 하사를 발표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연인 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전국 택배 물량이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0일 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며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향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8월 16일에 발간된 제16기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최고 하자를 발표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복잡한 지리 환경,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자연재해가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18차 당대회의에 당중앙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인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에 관계되는 대사로 삼고 리념 전환, 체제 개혁, 체계 건설, 능력 향상 등 면에서 많은 포치를 하고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인솔해 일련의 중대 특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명피해와 자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세니 공인하는 것입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자연법칙을 존중하고 예방중심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계통적 관념을 견지하며 사회공동관리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합해 끊임없이 풍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은 적지 않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세를 적극 발행하고 단점과 부족점을 보완하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에 대한 관리를 사전으로 예방하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원천 관리와 통제를 견제하고 안전 회복력 요구를 국토공간 계획과 재반 건설 계획에 일괄되게 적용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위험 부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정 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도시와 재해 다발 지역의 관건적 기반 시설 방어 기준을 함량하게 제고하고 북방 지역의 홍수 방지와 침수 방지, 재해 방지 기반 시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합니다. 고위험 부담 지역에 대한 중점 예방 통제를 강화해 기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신규 위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합니다. 반드시 중대 재해에 대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저선 사고 방식, 극한 사고 방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대재해와 위험 부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0: 비상 대응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보다 더 충분하게 평가하며 업무 조치를 보다 더 주도하고 면밀하게 고려합니다. 관측 조기경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조기경보의 적시성, 정확성, 통달성을 높이합니다. 대안전과 대응급을 건전히 하는 구도 내에서 응급지휘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건적 시각에 돌진할 수 있고 승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구도, 과도기 배치, 복구재건 사업을 통일 기획하고 자연재해 위험의 이전과 확산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반드시 중대재해 중대실현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의 지지와 법치 보고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면에서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응급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응급학과 건설과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기초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며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면에서 응급 분야의 법치체계를 건전히 하고 립법면의 보완과 엄격한 집법을 결부시켜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의 법치화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방지와 재해감소, 재해구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합니다. 기층은 자연재해를 막는 최전선이며 기층에 착안하고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기층 응급 구조 역량 체계를 보완하고 응급장소 건설과 물자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응급 역량 건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중을 동원해 재해를 관측하고 방지하며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에 대한 과학보급 선전 강도를 높이고 전민의 재해방지와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참답게 다져야 합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는 여러 부문, 여러 종류, 여러 고리와 관련되기에 반드시 직책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연결하며 합심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책임을 다는 한편 통일과 분업의 결합, 구조와 방제 접목, 상하 연동을 견지하고 공동관리와 협력의 업무 구도를 다같이 형성해야 합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발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며 재해구조를 중시하고 예방을 경시하는 등 경향을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교육 강습을 강화하고 각급 간부들의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힘써 제고시켜 인식과 책임,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객의 다양한 출행 수요에 따라 운송 업무를 정성껏 수행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철도 부문은 무한 서안 고속철도 서안 동과 시원 동 구간, 금화 건덕 고속철도 란계 동과 건덕 구간 등 새로운 노선과 역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운송력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철도의 일 평균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한 11,462편에 달했습니다. 8월 15일 새벽 2시 55분 대동 남역에서 북경 북역으로 가는 D4494편 열차가 천천히 역을 나왔습니다. 여객 400여 명 중 절대 다수는 주말을 이용해 대동에 놀러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객 장원 씨는 오전에 운강석굴을 참관하고 저녁에 대동 옛성을 구경한 후 이 열차편을 통해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는 모델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별빛 연조호, 판다 전용열차, 장강 삼각주의별, 남방열차, 홍면허 등 브랜드 관광 전용열차는 관광지와 호텔을 연결시키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연선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면서 철도 플러스 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경영 형태를 선보이며 문화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2,159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1,184편, 관광 전용선은 975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의 경기, 전시회, 문예 공연 활동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가수 팬 전용 열차, 축구 팬 전용 열차 등 79편을 운영해 봉사 소비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제고를 촉진했습니다.
0: 국가우선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우편업계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274억 4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택배 물량은 일평균 5억 5천만 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효율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신강위글 자치구 창길회족 자치주 모리가자흐 자치현은 냉동창고 저장 플러스 온라인 플랫폼 플러스 콜드체인 배송 일체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재 양고기, 수제국수, 치크콩 등 특색 농산물을 전국 시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모리현 보스탄향 우편소 직원 아만 하나하티는 신선한 소고기며 양고기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당일에 원산지 물품을 타 지역 시장에 배송하고 있으며 세 번째 날이면 고객들에게 배송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우선국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부 왕학함 주임은 7월 택배 업체들이 농산물 택배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 보장 체계를 전면 승격했다고 비웠습니다. 한편 택배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맞춰 정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능형 물류 혁신으로 특색 산업의 고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왕학함은 택배 기업들이 특색 산업 군체와 깊이 협력하면서 지능화, 일체화 공급망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하류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업계 종합 운송 능력과 다원화 장면의 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하는 한편 산업사슬 협력을 심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택배 업계는 안정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주제 행사가 15일 내몽골 자치구 훌룸뷰르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이 생태 문명 건설 관련 종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도 생태 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 제품 홍보 전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국 생태의 날 행사의 주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녹색 바탕을 튼튼히 다지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청단중앙,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수리부 등이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일련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태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기층 대표를 초청하여 생태문명 건설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제품 홍보 전시가 주제 행사 현장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혜병 부주임은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주제 행사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운수 구조 등에 대한 조정과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기획 기간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공략 단계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기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은 지역 간의 상호 보완과 석탄 소비 대체, 중점 업종 에너지 절약과 탄소 소비 절감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전반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에 비해 17% 낮추고 비화학섬유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로 높여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예정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0: 귀주성 혁장현 금은산 가도 금산 지역사회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 지역사회입니다. 올여름 이 지역사회 주민 손성량의 막내딸 손신이 지원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신은 이 가정에서 배출한 네 번째 대학생입니다. 빈곤의 탈을 실현하고 새 삶을 맞이하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가 주민들의 생활을 개변했다면 교육은 이들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금은산 서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손신은 영어책을 들고 개학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길림대학 동물의학학부에 진학하는 것은 손신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다는 손 씨는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굳건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 손성량도 요즘 입가에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네 딸을 모두 대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손성량은 예전에는 985 대학이 무엇이고 이일 대학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그나마 경험이 생겼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손성량은 소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2019년 가난 구제 격지 이주를 시작하면서 가족은 아혈촌에서 금산 지역 사회로 이사했습니다. 손성량은 당시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주 협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결심을 굳힌 뒤우는 다섯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성량은 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 손몽란에 있어 입학 통지서는 개인의 인생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의 미래도 밝혀주었습니다. 손몽란은 공부는 진정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학습 성적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성량 가정에서 대학생 4명을 배출한 것은 교육을 통해 빈곤 해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격지 이주 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은산 가도는 이미 본과생 1192명, 석사연구생 81명, 박사연구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혁장현 교육국 교육연구실 곽봉 주임은 교육은 개인의 운명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향촌 전면진흥의 미래를 위해서 저력을 키워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봉 주임은 전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반시설이 가장 고전한 정착지 주변 학교마다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하고 동아리 수업을 개설해 학생마다 덕지 체비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돕고 모든 아이들이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1: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해서 8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 행사를 조직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선행했습니다. 9.18 사건 발생지인 료령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은 산천은 무난하고 영웅의 혼은 영원히 빛난다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대중들이 백산국수에서 펼쳐진 14년간의 피어린 항쟁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심양시 소학생 굴천락은 이 역사를 평생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장차 커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전 문물과 역사 전시 코스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제에 답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를 돌아보는 과정에 관람객들은 사고를 멈추지 않고 문답식을 통해 역사 진실에 다가서고 역사를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8월 15일 길림성 통화시의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양정우 열사 릉원을 찾아 혁명 선례를 주마하고 본토의 힘을 다졌습니다. 올 4월 양정우 열사 릉원은 관람 내용을 갱신하고 시설을 승격하고 개소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전시실은 이미 개방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전시는 양정우의 생애와 업적을 주선으로 서사 논리를 보강하고 3개 부분 11개 단원을 통해 그의 빛나고 장렬한 일생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동아시 동참구 신참가도 사무소직은 손명연은 장렬한 역사 장면과 소중한 혁명 유물은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이 혹한 속에서 홀로 또는 어깨 겪고 쌓은 격동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직책에 충실하고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오늘날의 행복한 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5진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취임식이 15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97세 남경대학살 생존자 하숙금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 한 장 한 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경대학살 조난자 완가전 어르신의 손자인 동남대학의학원 대학원생 완태구는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증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원태군은 전승 증서는 선조의 당부이자 시대가 맡긴 종책이며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전승자로서 역사를 수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도록 하랜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신사군 군부 유적지 진열관은 15일 열사를 명기하고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강해지자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계 대표들이 차례로 꽃다발을 진정하고 머리를 숙여 혁명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남창시 시민 진계는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중화민족의 굽히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며 앞으로 분발 정진하면서 선열들의 충성과 책임 의식을 전하려한다고 표했습니다.
0: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조 공장이 도시 한복판의 초대형 스낵 매장으로 변신하기까지 하나하나의 몰입형 소비 공간들이 산업 유산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신소비 활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활력 중국 조사행은 호남 장사로 떠나 이곳 산업 유산이 어떻게 소비를 견인하는 활력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사 유조 공장 단지에서는 흙과 목질, 빛과 그림자 등 자연 요소를 산업 유산 공간에 녹여낸 현대 예술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인 장사 유조 공장은 1939년 설립된 중국 식물 유료 공장 장사 판사처가 전신입니다. 공장 유산으로 남은 산업 랜드마크로서 높낮이가 제각각인 녹슨 거대형 유조 탱크 12개는 통째로 보존, 보강되었으며 외벽은 이도적인 장식 없이 역사적 질감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내부는 이류 매장, 전시 공간, 서점 등으로 개조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낡은 건물과 담장에서 철간 적 벽돌 6만 장은 정리 수거해 새 벽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유행을 따른 문화 창작 매장과 연극 공연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공장의 원시적 구조와 조직은 그대로 이어져 놀이, 체험, 소비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여유로움과 탐험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는 기존 장소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기에 깊은 뜻을 지니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새로운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장 1년여 만에 단지 내 일평균 유동 인원은 연인수로 3,000명 내지 4,000명에 달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고 1만 명을 넘길 정도입니다. 산업 유산이 생기를 되찾으며 장사의 새로운 도시 방문지 랜드마크이자 여가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소 공장이 역사의 온정을 담는 재해석이라면 올 4월 새롭게 문을 연 장사 도심의 몰입형 스낵 체험 공간은 관광지로서 도시 새로운 유동 인구 유입구로 떠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쇼핑에 앞서 높이 2.7m의 초대형 쇼핑카드, 대형 음료병, 라면벽 등 공간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즐기기 바쁩니다. 상품이 풍부하고 온라인 쇼핑이 편리해진 오늘날 경험의 가치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는 무엇을 샀느냐에서 무엇을 느끼느냐와 무엇을 공유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 책임자 황사사 씨는 팀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선반을 전시 부스로 설계하고 판매장을 즐거움 체험 공간으로 승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첫달 누적 유동 인원은 연인수로 104만 명을 돌파했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에 들어서서는 일평균 3만 명 이상으로 평일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황사사 씨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탐색하고 둘러보며 놀라움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중국 식품 공급을 위한 정경식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의 잔류 소용돌이 영향으로 10일부터 하남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여러 하천의 수위가 고수위로 운행됐습니다. 평정산, 허창, 조구 세 곳에서 잇따라 제방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14일 밤 평정산 교편의 제방 붕괴 부분은 다시 메워졌고 10월 심야 23시 56분 허창 언릉현의 붕괴 부분도 성공적으로 복구됐습니다. 13일 심야에 발생한 조구시 전해구 가로하 동안 제방 붕괴가 가장 심각하여 붕괴 구간이 30m에서 한때는 117m까지 확대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4일부터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10월 전

0: 장비 진입이 어려웠으며 자재 운송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교량 외 도로를 자재 운송 통로로 활용하여 교량에서 직접 아래로 속재를 매달아 내리거나 쏟아부어 일반적인 육상 수상 작업에 이어 공중 작업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중국 안능 구조대원들은 북경, 합비, 남령, 무한, 서안, 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위해서 달려왔고 석재 수송을 맡은 이들 중에는 주구 현지의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14일 오후부터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왕복하며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합봉 이후 구조대원들은 제방을 추가로 보강하고 두께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리 부문도 실시간 판단을 이어가며 2차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구 숨은 수자원 측정 보고센터 수량 측검과 왕해걸 과장은 현재 상류 수량 상황에 따르면 사영하 조구 수문서의 고수위 운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 순찰과 위험 점검 강도를 높여 위험 상황을 즉시 배제하고 처리할 것을 관계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1: 일본의 무조건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도쿄에서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행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행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재군사화 진척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러한 위험한 경향은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은 중국에서 저지른 그 잔혹한 죄행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인들은 반성은커녕 역사를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의 처지에 놓이는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침략 전쟁이 아시아 이민에게 끼친 극심한 피해는 관련 서적에 모두 기록되는데도 일본은 현재 그 역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이 은행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군국주의 잘못된 길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립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학원 과학 연구 부원장 안드레이 페슈우는 전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른바 림국 위협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재군사화 추진에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성공회 대학교 량기호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국 설치, 심판, 방위백서 발표 등 일련의 군비 확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닫고 있으며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는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아메리카 대학교 총련합회 리사회 이상이자 카나다 학자인 나스롱은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수차례 방문한 적 있다며 이번 학생들을 이끌고 방문해 더 많은 카나다인들이 이 비참한 역사를 알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많은 일본인들이 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정희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문교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요소리는 사람들은 새의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립각하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순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성 두보는 그의 위대한 필력으로 왕발, 양형, 로소린, 락빈왕의 당대 문체를 경박한 글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대지 립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역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형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란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로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3: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4: 대단합니다.
5: 너무 잘하네요.
6: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8: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6: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두 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1: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 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1: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0: 음악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또 그들의 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번에 부평에서 돌아와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스튜디오에 가져갈 것입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괄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 발전과 생태 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정비,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이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선 설리반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6개로 20% 감소하고 장강과 황하 번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의 해역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르완다 환경단체인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바쿤지는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과 파리 협정을 적극 관철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업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적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솔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권명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가 됐습니다. 독일 뮌헨 공업대학 기후 환경 정책 연구실 주임 미란다 시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 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 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로이스는 녹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 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체계,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화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윈윈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엘레나라 잡힌 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용자 기술 이전, 인재 양성, 과학연구, 생태계 보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이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 데 실천적 기반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 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성 법규 천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 강한 법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이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가울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적 이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를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립법과 관리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자 빈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 법치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수출이 글로벌 시장 공간을 점유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존재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애덤 토즈는 8월 초에 뉴미디어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중국 압박론은 가설과 그릇된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화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수치에 근거해 분석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사고에서 온 것이며 이러한 논조는 철두철미한 사기극이라고 교단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기고문에서 2010년 미국 학자들이 이른바 차이나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에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떠들면서 중국 전기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6년 인도 학자 두 명이 미국 폴린플리시에서 이른바 중국 충격 3.0 버전,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만약 관련 개념이 부분적 사실과 경제 수치에 따른 연구라고 한다면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떠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전편에서 가설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중국 충격이라는 세 가지 론술 중 중국 압박론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사실을 떠난 추측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모범 경로와 비례 분배라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관련 두 가설의 많은 허점을 까발겼습니다. 우선 이른바 모범 경로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한 후 가치 사슬을 따라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에 노동 집약적 산업을 양보해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줄서기식의 결과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 경로를 따라야 하며 이른바 모범 경로는 전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비례 분배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가 글로벌 노동력 총량에서 점하는 자국의 비중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 교수는 이런 가설은 완전히 현실을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노임과 저소득 수준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제 무역의 비중 분배는 결코 인구 규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한 나라가 인구 규모를 통해 전연적으로 동등한 비중의 글로벌 수출 비중을 향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충격의 세계 판본에 하나의 공동한 오유가 있는데 바로 고의로 자신의 발전 문제를 홀시하고 가전 방법을 다해 중국의 문제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은 제조업의 공심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 보수와 혁신 부족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이 이전한 산업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은 내부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현상 등 때문입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고 세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에만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단지 자신의 발전의 길을 걷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근이었습니다.

네, 혈중 지질 이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생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은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41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부족도 혈중 지질을 몰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 학술지 건강과 질병 속의 지질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혈중 지질 수치의 급상승은 수면의 질과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하는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4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함되었고 분석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수면 시간 길이와 수면 장애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 지방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에 걸릴 위험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며 악순환이 쉽게 형성됩니다. 왜 수면 부족이 혈중 지질을 급격히 상승시킬까? 연구에 따르면 수면과 혈중 지질은 주로 면역, 염증 경로에 의해서 교집합을 형성합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는 신체의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계통을 활성화시켜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고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체의 대사 기제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바로 섭취한 중성 지방으로 전환해서 축적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에서 합성되는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도 증가하여 지질 대사망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밤을 새는 사람들과 교대 근무자, 심한 코골이 환자, 그리고 고압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일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반응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길 씨의 글 만복인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필부지용의 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희망가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0월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조항위원 199명과 조항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항글을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 동지들이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대표들 중 기층의 일부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조항정치국이 전원회를 사회했으며 조항위원회 습금형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원회에서는 습금형이 조항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했으며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을 심히 통과했습니다. 습금형이 결정 토론용에 대하여 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전원회는 당조항 제20기 제2차 전원회 이래 조항정치국이 수행해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합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어렵고 막중한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과업에 직면하여 조항정치국은 24 당대회와 당조항 제20기 제1차 제2차 전원회 정신을 착실히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면서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독률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조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독률적으로 계획하며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가열층 추진하고 계획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선전사상 문화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생보상과 생태환경보호사업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향한과 오문 관련 사무, 대만 관련 사무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전면적인 종몸치당을 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반등과 호조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원회는 신시대에 들어선 이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이룩한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 개방 과정에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의 병진, 무실력행을 견제하여 사회 생산력을 갈증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해야 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5위 일체의 정치적 배치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며 경제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 촉진 그리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개혁의 체계성, 집약성, 목적 지향성, 실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이 더욱 잘 적응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35년에 이르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떠세우는 데 튼튼한 도대를 마련해 줍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당의 령도 수준과 장기 집권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9년 중화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데에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개혁 개방 이래 특히는 신시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하며 소정 혁신을 견지하고 제도 건설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견지하고 체계관념을 견지하는 등 원칙을 관철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정.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길씨의 글 만복인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새로 이사온 집 길 건너편에는 양고기 꿰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것도 사이좋게 내 집이나 나란히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줄지어서 내 집 꿰점 가운데 동갑 친구인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만 손님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다른 꿰점들은 문전이 한산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은 저녁이면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앉을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휴식일만 손님이 많은가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지켜본 결과 매일마다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다. 하도 궁금하여 나는 그 길거리에는 양고기 꿰점들을 모두 정찰해 보기로 했다. 내 집은 모두 한 꿰의 사원으로 가격이 같았고 양고기 꿰 크기도 엇비슷하며 양념 맛도 거기에서 거기였다. 도대체 장사 비결이 뭐지? 만복인에는 틀림없이 특별한 비결로 양고기 꿰을 만들어 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문을 가져보면서 만복인의 꿰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꿰점에서 일하는 복무원이나 만복이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친절했다. 특히 만복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항상 두터운 솜신발을 신고 불꽃이 톡톡 튀는 숯불을 들고 가게를 들락날락했다. 말이 사장이지 고용한 일꾼 같아 보였다. 만복이는 손님 상을 실북 나들듯 드나들면서 양고기 꿰을 맛있게 굽는 방법부터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손님들이 혹시 불편해 하지 않을지 수시로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손님상에 무엇이 모자라면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얼른 갖다 놓곤 했다. 그런데 다른 꿰점들은 손님들이 큰 소리로 복문을 불러서 무엇을 요구해야 찔끔찔끔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가끔씩 들리곤 했다. 아까부터 밑반찬을 요구했는데 아니 마늘 한 조각이 얼마라고 아까워하오. 하지만 만복인의 꿰점 손님들은 밝은 표정으로 권커니 자커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만복이와 복무원들이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친절함이 양고기 꿰 맛도 더 좋아지게 하는 모양이다. 그들을 보면서 친절은 돈 안 드리고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에 날마다 손님들로 넘치다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특히 양고기와 양념에 특별한 것을 섞는다는 소문이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널리 퍼져나갔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만복인의 꿰점은 든 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관련 부문의 사람들도 만복인의 꿰점에 몇 번이나 찾아왔다. 누군가는 이제 만복인의 꿰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복인에는 아무 일도 없듯이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더욱 가서 손님이 더 몰리기 시작했다. 만복인의 꿰점은 날마다 문전성시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번호를 주고 줄지어 서는 풍경도 펼쳐졌다. 가만히 보니 만복인의 꿰점은 다른 꿰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만복인에는 준비한 양고기 꿰을 다 팔면 문 앞에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는 패마를 문 밖에 세워놓았다. 저녁 8시든 9시든 시간과 상관없이 당일 준비해놓은 양고기 꿰을 다 팔면 문을 어김없이 닫았다. 문 앞까지 찾아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손님들이 만복이를 보고 다음날에는 양고기 꿰을 더 많이 준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여도 그는 그저 시물시물 웃을 뿐이었다. 이렇게 손님들의 요청을 가볍게 넘겨버리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종전과 같은 양으로 장사를 하곤 했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양로철에 특별한 비방을 쓰니 너 먹어보면 모르겠니? 어느 날 내가 넌지시 만복에게 장사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그저 빙그리 웃으며 이렇게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순간하는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더 알고 싶었지만 남의 장사 비결을 길을 쓰고 알려고 하는 것도 그닥 체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꾹 참았다. 만복이는 나의 속심을 읽기로도 한 듯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다. 별거 없어. 손님들한테 매일 신선한 현지 양고기를 드리는 것뿐이야. 만복이 해석에 따르면 다른 양고기 괌점에서는 양고기를 장기적으로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양고기를 파는 가게와 협상하여 훨씬 싼 값에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도리어 양고기를 파는 가게 사장에게 돈을 조금 더 얹혀주면서라도 매일 당일에 잡은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양고기로 양고기 괌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괌점에서는 하룻밤을 넘긴 양고기를 손님들 앞에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럼 양고기를 더 많이 사다가 양로채를 더 많이 만들어 팔면 돈도 더 벌지 않니? 왜 한정된 양만 파는 거니?

제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괘점에서 양고기 괘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속탈이 나서 한밤중에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를 맞았지. 이사의 말에 의하면 신선하지 못한 고기를 드신 것 같다고 하더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링게 주사 약물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욕심의 불씨를 꺼준 게지. 그래서 내 가족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한 심정으로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지. 만복이는 뜸을 들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장사가 잘된 비결은 남들보다 욕심을 조금 덜 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이사 온 지 4년 만에 만복이는 잘 나가던 괘점을 집주인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괘점을 차렸다. 집주인은 만복이가 장사를 잘하니 자기도 그 자리에서 괘점을 꾸리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서 셋집 계약을 취소해버렸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간판을 내걸고 괘점을 열었지만 영업은 그 전날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양고기 괘을 맛본 손님들은 이 집 괘맛이 옛날 맛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롭게 가게를 차린 만복이네 양고기 괘점은 링근의 소문이 쫙 퍼져 매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상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노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필부지용입니다. 필필, 지압이 부, 갈지, 날렐 용으로 구성된 필부지용은 무모한 용감성,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세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월나라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월나라 왕 고천은 수많은 굴욕을 당했고 월나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와신 상담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나라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해 오나라의 큰 원한을 사게 되고 전쟁에서 패했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과인의 부덕함 때문이다. 내가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구천은 솔선수범하면서 자신부터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직접 밭일도 하면서 민심을 보살폈습니다. 또 정령을 제정할 때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제도는 취소했고 백성들이 부족하다거나 합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을 늘리고 인구 성장을 기울이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정책을 보면 청장년 남자들은 나이든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나이든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여자 나이 17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남자가 20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도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으면 관에 고해하고 관에서는 이혼을 파견해 산모와 아기를 돌보게 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개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돼지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으며 새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먹을 음식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월나라의 인구를 빨리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식주 등에서 높은 대우를 해주었고 이들에게 도의와 관련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면팔방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은 조상사당에서 성대한 대로 맞이했는데 그 의미는 나라의 지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조상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천은 배를 타고 각지를 순유하기도 했는데 배에 마시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식사를 정했고 그들의 신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이후 젊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천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식량이 아니면 먹지 않았고 아내가 만들어준 옷만 입었습니다. 또 10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백성들의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3년 먹을 양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자금에 우리 월나라 백성들은 왕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 못지 않습니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위해서 복수하고 신하 된 도리로 군왕을 위해서 복수하려 합니다. 오나라와 싸우게 된다면 우리 백성들은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오나라와 결전을 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구천은 오나라와 전쟁을 할 조건과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덕이는 왕은 장수와 군사가 적음을 근심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의 품행이 좋지 않거나 공을 세우려 경거망동하거나 싸움터에서 도망을 갈까 근심하곤 했다. 지금 오왕 부차는 수많은 정예 군사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군사들의 품행은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늘린 데만 급급하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수에만 연연해서는 되겠는가. 나는 하늘을 대신해 오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나는 군사들이 개인적인 혈기 필부지용으로만 싸우지 말고 명령의 절대적으로 따르고 통일적인 작전을 펼치기를 바란다. 용감하게 적을 베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싸움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백성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주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왕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오왕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필부지용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류였으며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쉬음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필부는 평민 남자를 가리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배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합니다. 망가진 폐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 태우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말합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설적인 소통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며 듣기 싫어하니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는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일까?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런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으라면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이런 물음은 닫힌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을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 데에도 당연히 심지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화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교향곡은 그리그의 아침 풍경입니다. 노르웨이 민족 음악의 거장 그리그의 아침 풍경은 관현악 모음곡 베르 권트에서 가상 맑고 힐링되는 고전 명곡이자 새벽 자연 풍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고전 음악입니다. 네, 북유럽의 광야를 배경으로 작곡되어 고전 음악에서 흔히 보이는 무거운 서사를 드러내고 맑고 영리한 선율로 새벽이 밝아오며 첫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곡의 서두는 음색이 부드럽고 맑으며 원만하고 펼쳐지는 선율이 천천히 흘러가 마치 긴 밤이 그치고 첫 햇살이 안개를 뚫고 산골과 숲에 부드럽게 내리쬐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네, 선율이 진행될수록 성부가 풍부해지고 리듬이 부드럽게 고소되며 아침 바람이 스치고 새 소리가 들려오며 마무리 잠을 깨우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며 깨끗하고 힐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북유럽 고전 음악의 불후의 명작으로 아침 풍경은 힐링 선율과 뛰어난 영상미로 청중들이 유쾌한 음악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교향곡은 라흐마니노프 전주곡입니다. 러시아 랑만주의 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은 피아노 전주곡 중 대표 명곡으로 웅장한 분위기와 섬세한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어 러시아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랑만이 잘 드러납니다. 이 곡은 작곡가 특유의 풍성한 화음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정서의 층위를 갖추고 있으며 선율의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여 감동이 강렬합니다. 네, 서두는 차분하고 엄숙하며 낮고 무거운 화음이 천천히 펼쳐지고 리듬이 안정적이고 힘이 있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깊은 사색과 내면의 축적을 암시합니다. 네, 그리고 중반부 선율은 단계별로 고조되며 음색이 더욱 풍성하고 밝아지고 정서는 침잠되고 내성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이연한 느낌으로 변하며 부드러움 속에 굳센 기상이 담기고 무게감 속에 온기가 감돌아 정서적 층위가 매우 섬세합니다. 곡의 마무리 선율은 천천히 가라앉아 평온하고 깊은 요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요운이 남아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라벨 물의 유희입니다. 프랑스 인상파 작곡가의 거상 라벨의 물의 유희는 물 풍경을 묘사한 피아노 명곡의 대표작으로 생동감 넘치고 정교한 선율과 섬세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흐르는 물의 다채로운 모습을 음악에 담아 손끝으로 그린 물의 시로 부릅니다. 곡의 서두는 음표가 가볍게 튀어오르고 잘게 나뉜 생동감 있는 선율이 굽이치며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계곡물이 딸깍거리며 물방울이 날리는 활기차고 귀여운 모습으로 생동감 넘치며 힐링을 선사합니다. 네, 중반부 선율은 펼쳐지고 부드러우며 음색이 따뜻하고 맑고 리듬은 완만하고 생동감이 있어 흐르는 물과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부드러운 풍경을 묘사하며 활기 속에 고요함이 깃들어 맑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 곡은 편곡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음표가 가볍고 생동감 넘치어 무거운 정서적 부담 없이 순수하고 활기찬 음악으로 물의 생동감, 부드러움과 활기를 그려냈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마지막 교향곡은 하이든의 내림마상조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내림마상조 트럼펫 협주곡은 고전주의 시대 트럼펫 곡의 최고 걸작이자 세계 교향악 무대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고설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기존 트럼펫 곡의 날카롭고 무거운 느낌을 벗어나 선곡이 밝고 우아하며 힘차고 경쾌하고 엄숙한 질감과 생동감 넘치는 활기를 겸비해 고전 협주곡의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곡의 서도는 밝고 시원하며 트럼펫의 음색이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관현악 반주와 어우러져 리듬이 안정적이고 경쾌하여 시원하고 웅장한 청각적 분위기를 순식간에 연출합니다. 주선율은 유창하고 아름다워 귀에 쏙 들어오며 음표가 깔끔하고 구비가 적절하여 교향곡 특유의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독주 악기의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반부 선율은 부드럽고 완만하며 우아하고 따뜻하여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품이 있고 여유로운 예술적 질감을 선사하며 마무리 선율은 힘차게 마무리되어 깔끔하고 웅장하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 곡은 구조가 정연하고 음색이 순수하며 정사가 긍정적이고 힘이 넘쳐 고전주의 음악의 정연한 아름다움과 맑은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0: 네, 오늘도 아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태풍 노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기상과학연구진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관측 방식을 통해 태풍 상륙 전 과정에 대한 고주파, 다차원 관측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기술을 태풍 통과 전 과정 관측에 활용한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심수시 대봉반도에 위치한 중국 기상국 저공경제 무인항공기상보장 야외과학실험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기간 지속적으로 태풍 통과 영향 전후의 저공온도와 습도, 바람, 난기류 등 핵심 기상변수의 고도별 분포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무인기의 비행자세, 항적편차, 전력 소모 변화 등 운행 변수를 수집해 극단적인 날씨 과정에서의 무인기 안전 비행에 대한 기상 제약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전통적인 단일 무인기와는 달리 군진 무인기는 기상 하중 탑재체를 장착한 무인기 여러 대로 구성된 협동 관측 배열로 공역 내 여러 점과 여러 층에서 동시에 대기요소 탐사를 전개하고 무인기 간 협동을 통해 저공 3차원 공간에 대한 고밀도 데이터 수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점 탐측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내 저공 관측의 단점을 보완해 태풍 감시 측정 조기 경보 능력 향상에 실시간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 하에서 무인기의 안전 비행 경계를 탐색하는 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성과들이 선사할 더 많은 편리함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주 예술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직무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상상의 통일, 정치상의 단결, 행동상의 일치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 우리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당교약과 헌법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당교약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0: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적 핵심 지위는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령도하는 최고 정치적 지도 역량으로서 전반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령도적 지위에 있습니다.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어야 전국 인민에게 튼튼한 기둥이 있게 되고 당이 잘 령도해야 나라가 잘 되고 인민이 잘 되며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로서 오직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만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당의 확고한 령도에 의거하고 당이 방향을 잘 잡아주고 불패의 강대한 힘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는 데 의거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와 신중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임을 떠밀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시종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있을 수 없고 신중국의 번영과 부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령도하에 우리는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했으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의 빛나는 로정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는 필연적인 논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진 도상에서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해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야단법석을 떤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 전진 도상에는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올림막길을 토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갓난 신고를 겪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간고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수호하며 전체 당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두 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역사 발전의 대세를 파악하며 위대한 승리에서 분발 정진의 역량을 불러일으키고 시련과 좌절 속에서 경험과 교훈을 섭취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간섭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절대 범하지 않고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의지와 100리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잡는다는 명석한 두뇌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와 실천은 이미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증명할 것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상록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의 공훈장인 패방의 마을 당월입니다. 패방은 멱사가 황산에 남긴 공훈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월의 패방은 다른 곳의 목조 패방과 달리 황산에서 나는 돌로 만들었으며 돌과 돌을 연결하는데 못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대 중국인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월은 포시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포시 가문은 원래 중국 북방의 산동에 살았는데 천여 년 전에 남하해 당월의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포시 가문 중에 명나라 때는 관직에 머문 사람이 많고 청나라 때는 사업을 벌인 사람이 많았으며 18대에 걸쳐 장장 400여 년 동안 포시 가문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포시 가문은 가문을 칭송하는 패방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패방과 사당, 민가는 휘주 고대 건물의 절묘함을 이루는 3대 건축입니다. 안위 최고의 패방을 자랑하는 당월 패방 군락은 충성과 효도, 절개, 의리의 순서에 의해 배열된 7개 패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개 패방 중 3개는 명나라 때, 4개는 청나라 때 세워 가장 일찍 세운 패방과 가장 늦게 세운 패방 사이의 시간 격차가 300여 년이나 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패방은 두 번째에 위치한 1520년에 지은 자효리 패방이고 역사가 가장 짧은 패방은 네 번째에 위치한 1814년에 지은 락선호시 패방입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는 강남을 돌아보면서 당월의 패방 군락을 보고 효도는 이 세상 최고로 높은 리치이고 경치는 강남이 제일이라고 충성과 효도, 의리와 절개를 지킨 패방의 주인 포시 가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패방의 주변에는 사당과 가오, 정자, 루각 등이 수려한 자연 속에 조화롭게 위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월 패방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포시 종사인 돈본당은 속칭 남사라고 합니다. 1561년에 신축하고 1801년에 보수를 거친 돈본당은 대들보는 굵고 기둥은 약하며 건물 사이에 천정, 하늘의 우물이라는 의미의 자그마한 뜰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당 안에는 또 가문의 교정을 적은 비석과 황제의 어명을 적은 비석을 망라해

0: 도합 17점의 비석이 당월 포시 가문의 오전날 영광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사외의 당월에는 청의당이라고 하는 요사도 있습니다. 청의당이란 청백하고 절개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서 독행을 쌓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청나라 때 포개우는 포시 가문에 남성 주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만 있음을 보고 여성 주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여사는 음양의 원칙에 의해 남성 사당이 남양임을 감안해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여자가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던 옛 관행을 깬 여성 전용 사당인 당월엔 여사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월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포가화원은 당월촌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현재 이 화원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정원과 분재 관상지로 되어 있으며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네스북에 신청 중입니다. 산과 물, 바위, 숲, 청석길, 복도, 루각, 분재를 한 몸에 모은 포가화원은 걸음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절경을 이룹니다. 오늘날 포가화원에는 각지의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 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주 예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광주 예술박물관의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광주 미술관입니다. 2000년 중국 공정원 모백치 원사가 설계를 주도해 광주 미술관에서 광주 예술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해주구 예원로 198호에 위치했으며 2023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근 8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층고는 8m 내지 19.5m에 달합니다. 건축은 물속에 피어난 영웅화를 주제로 령남 품격과 광주의 지역 특색을 두드러지게 표현했으며 독일 헤르조그르 사무소와 화남 리공대학, 광동 건축 디자인 연구소가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광주 예술박물관은 국가 중점 미술관이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됐으며 21개 전시장과 디지털 전시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1,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4가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5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했으며 5개 정면 모두 광전지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공공건축물로 거듭났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에는 인류문물 118점과 3만 3천 점 이상의 국화, 서법, 유화 작품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업미술전시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광주예술박물관에서는 중국 고대 화파예술전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회화예술은 명청 시기에 이르러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지역 화파의 부상과 번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 지역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자각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화파의 형성과 흥망으로부터 중국 미술사의 발전을 바라보면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융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파의 흥망은 또 흔히 기법의 혁신, 심미의 변천과 새 사상의 태동을 동반하는데 이는 중국 미술의 변화를 고찰하는 주요 각도입니다. 광주 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화파 작품에는 호주 죽파, 절강파, 오문 화파, 송강 화파, 루동 화파, 우산 화파, 상주 화파, 신안 화파, 금릉 화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화파들이 령남 화가들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다루어 령남 미술의 발전 맥락을 그려냈습니다. 광주 예술박물관은 광주탑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공동으로 광주의 새로운 중축선 문화경관을 구성합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0: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소영은 절강금화의 퇴직교사로서 올해 90세입니다. 10여 년간 그가 후원한 학생 수는 연인 수로 200여 명에 달하고 기부 금액도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그의 가족이며 학생들 모두 발붙고 나섰고 사랑의 개주봉은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은 강소성 려누낭시 관오년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남편을 따라 절강 금화에 왔으며 선호하여 현지 아반소학교, 영강시 고산소학교, 레포소학교, 레포초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3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또 2011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후원 방식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습 성적이 좋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양소영은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양소영은 이러한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학습 성적까지 좋지 못하니 성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가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릇된 길로 들어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인도를 통해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단지 한 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이들의 집을 방문해 온기를 전합니다. 90이 넘는 연세에도 양소영은 설명절 때면 학생들 집을 일일이 찾아 보조금을 전합니다. 명절날일수록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양소영의 소신입니다. 후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양소영은 학생들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실제 상황을 요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물질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행여나 기억력 저하로 아이들을 잊을까봐 그는 상자 하나를 준비해 아이들의 자료를 남겼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정보와 연락 방식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도 양소영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돕고 있지만 그가 교사로 일할 때 그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양소영은 자신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200의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학생들도 양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어머니 마냥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965년 강소에서 절강으로 와 출근하게 된 양소영은 처음에 사투리가 통하지 않아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매 학기마다 아이들의 집을 세 번 방문했고 이로써 아이들에 대한 묘해를 늘려갔습니다. 한 학기에 세 차례 가정 방문을 배치했습니다. 학생들 집이 보통 산에 위치해 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앞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정 방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양소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먼저 학생 대신 학비를 지불했습니다. 강소에서 글을 가르칠 때도 한 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요해한 후 자신에게 배급된 식량을 학생 집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못했던 그 시절, 설탕과 만두는 귀하디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소영네도 가족 성원이 많아 생활이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찾아오면 늘 만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대접했다고 합니다. 양소영은 비록 출세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업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한 부분 없이 착실히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도 학생들을 돕는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섰고 오랫동안 꾸준히 견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묻자 양소영은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양소영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이혼했고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수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과서가 2권에서 5권으로 늘었는데 돈이 부족해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소영은 동학들이 쉬는 시간을 타 교과서 내용을 베꼈는데 아무래도 진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업 시간에 곁눈질로 옆에 앉은 친구의 교과서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5학년 하학기가 되자 할머니는 양소영에게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장 선생님은 수학교 단계의 모든 교과서를 사서 저에게 선물했고 학비도 면제해 주셨습니다. 교과서가 생긴 후 저의 학습 성적은 단번에 올라왔고 그해 반에서 2등이라는 성적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소영은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차례 학업을 중단할 뻔한 곤경에 직면했었지만 그의 강인함과 친척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조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은혜를 갚고 사랑으로 사랑을 갚아가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어려움으로 물든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양소영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분발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중에 이 아이들도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를 이어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90세 고령에도 양소영은 여전히 아이들 생각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아끼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진심이 특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깁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려던 여자아이는 학교와 나라의 도움으로 계속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서 그는 직접 아이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후원 대우에 합류하도록 해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선의는 이처럼 한 세대 한 세대 이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산 그리고 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 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의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볏짚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 지붕, 가만이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4: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3: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 民族语言节目中心 录制。
4: 第6讲， 五胡入华与中华民族大交融， 魏晋南北朝时期。 要深入挖掘云冈石窟蕴含的各民族交往交流交融的历史内涵， 增强中华民族共同体意识。习近平。 魏晋南北朝时期， 从220年曹丕称帝开始， 到589年隋文帝杨坚灭南陈统一中国为止，近370年。

0: 우짐지기 우짐 우짐 아또 화요일은 바카라 제이가 야부질베라 질레 짐지 원주벨 허름 노들레 아또 화요일은 아벤 아벤 투에게 이디주야 모이 유치완방회견 미니 원스는 울흐 오롱주메라 그치 미니 뿌에 혼다 전라란 나가 먹었어 내들리 내리기 있는 건 이둘이여 하여라 리바 오이자 대가
1: 하여라 맨날 하고 들어와도 왔자
0: 호연 또 올라간 거네
1: 대놀
0: 너는 흐석 두루물 좀 저런다 하여란 사가 악된 훌륭 명이 훌륭한
1: 뭐야
0: 음악을 해자리 살지 아반 흐석 두루 대놨다 허일인 훌륭 초갈
1: 음악 이들 해나
0: 하물은
1: 더구나
0: 그 허일 훌륭 매라 이지는 우뜨러와다는 적이 앞서는 원서 매는 바 적이 앞서는 원서 으와 사로 올렸다 허일매라 너희를 할 사람을 대단한 안 하자 저는
1: 제 없으면 서로국이기다
0: 응이 배에게 해라 응산 도산 아군은 허여리여
1: 다이왕배왕
0: 롤로 체리두고 네 문자 가리 저걸로 숙제 불두름
1: 못어디야 체리고를 가다
0: 얼음치 낙뜸마다 이세듬대 라두노라 마락둣 차뜨노라 싯
1: 마다 이세듬대 차가노라 마락둣
0: 네 미슨 저기 저걸로 제가 은어란 해쯤 얼랑산 어울겠지
1: 하이지
0: 허여리 천왕이 어울겠는 거 그럼 아예 다양한 건 전에도
1: 접속을 드리니
0: 역다양한 내가 늘은 벌 뭐 옐롱그맨 힐러 아예 또한 다양한 빨랜황 이미 허여 다양한테 아리 작득지
1: 노로실기 원석
0: 유치완보 리보하이리기 할라차 우잣 자민타산
1: 여태기 끌래 자바마티원 허드네한테 하르사불게틀레 미유치완보거든
0: 가탄불하
1: 집스기아트가 세르홀맥자와서다 바로해
0: 으드네
1: 자민이비아트가 세는 조한보거네르바
0: 디비세난 알지수와 으따하면 다이왕다로서
1: 모토식을 바라바겐
0: 그 로로 재리긴 와서 다이왕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1: 다이왕 나와야 일단
0: 약비!
1: 아
0: 약비 내가 그쪽 아! 요리할지
1: 개쪽개쪽 쓰게 왜? 왕이에 얘다 이
0: 하하라나
1: 하하라나
0: 요리하라나 요리할지 요리하라나
1: 실지
0: 아 훈어 훈
1: 왜 요리 훈은 막 티바하라나니 야 들어오네 내지게요.
0: 여우 말해. 허일
1: 전대나 보이는 데라 그래.
0: 여러분 따라노. 유해지 다들. 허일 장부이 대원이 은들히다
1: 들어오대. 다들 유해지. 아.
0: 그리 지리기
1: 원소디. 다가는 장들지.
0: 절대 그걸 벗어봉
1: 말이. 왜 뒤무시야 봉무시야. 허.
0: 누군 뭘
1: 하발라노라.
0: 하루는 맥대.
1: 누군 뭘.
0: 뭔가 잘 보이던데 착착하더나 드네가 보인 봐라
1: 팀원들이 없이 아래면 떠나 내면 더 해봐야 봐
0: 에이 누가 누가 다 여우
1: 사람이 허여 자네들 온대로 죽지
0: 저 때문에 양 때문에
1: 저 도야 나도 우리 허여 돌아가 부르님이 제 직스 대벌던 악들 오는 면 한 오래 돌지겠다
0: 아 팀원 뭐지 저 뭔가
1: 다른 애들 놈이 세한 면이 나올 걸 찍고 있네